나나 돔네지 짐드 가봉미 가데 마카오야 마카이 돌레 네그르 그르라 다리는다 카르다 아사네 다만 자람랑 베리 두발리 카마 마요 콜라 타레 레레 마마데비